0: 보이는 사건도 있긴 한 것 같은데.
1: 2018년에 네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쓰레기를 일부 수출을 했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양이 아주 심각하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중국 등으로 쓰레기를 보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0: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1: 네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그렇죠. 전면 네. 금지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19년에 네, 우리나라가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았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전국에 막 농촌 지역에 쓰레기 산들이 갑작스럽게 생겼거든요. 이 말은 그 중국으로 보내는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니까 여기 한 방울 딱 떨어진 것만으로도 폭발을 해버린 거죠.
0: 아.
1: 그래서 쓰레기 처리 가격이 폭등하고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제 불법 투기 브로커들이 개입을 하면서 쓰레기들을 모아서 농촌 지역에 뿌려버렸거든요.
0: 아.
1: 그래서 2019년 1월에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쓰레기 산이 235개가 나왔거든요. 그 최종적으로는 500개까지 갔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매우 높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하기 위한 노력을 악착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다고 또 재활용률이 높다고 아 그렇게 다행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국토도가 작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민감한 건 아닌데 그냥 여쭤보게 되는 건데 매년 그 쓰레기 배출량이 늘긴 한 거죠.
1: 사업장 쓰레기, 건설 쓰레기, 생활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0: 네.
1: 우리나라가 1년에 한 2억 톤 정도 나와요.
0: 네.
1: 20년 전에 1억 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쓰레기 발생량이 딱 두 배 증가한 셈이죠.
0: 네.
1: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인구가 두 배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0: 생활용 쓰레기가 더 많, 건축용이 더 많긴 할 것 같긴 한데.
1: 무게 단위로 따지면 건설 쓰레기가 절반 조금 못 미치고요.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가 그만큼 많고요. 무게 단위로 따지면은 생활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한 10%가 조금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2억 톤 정도 쓰레기 발생하면 생활 쓰레기는 2,300만 톤 정도죠. 그러니까 무게 단위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또 통계의 착시가 있죠. 왜냐하면 건설 쓰레기는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0: 네네네.
1: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로 따지면은.
0: 그렇지.
1: 건설 네네. 쓰레기가 비중이 높은 걸로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부피로 쌓아놓으면.
0: 그렇죠.
1: 생활 쓰레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생활 쓰레기가 뭐 전체 무게 단위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생활 쓰레기 문제는 전체 쓰레기 문제에서 크게 심각하지 않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0: 네.
1: 무게, 부피 이런 걸로 따지면 모든 쓰레기가 다 문제다. 그래서 그 건설 쓰레기는 건설 업계, 사업장 쓰레기는 산업계, 그리고 우리 생활 쓰레기는 우리 시민의 문제죠. 그래서 각자가 각각의 쓰레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서 다 최선을 해야
0: 최선의 영역. 아니, 그 얘기 나오긴 했으면 그 앞으로는 재생산업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1: 어쨌든 그 재활용률은 무조건 높여야 되는 예, 예.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 50% 정도 재활용하고 있는
0: 네,
1: 것인데
0: 네, 네, 네.
1: 어쨌든 뭐 재활용률을 70%, 80%, 궁극적으로는 90% 이상까지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만으로는
0: 그렇죠.
1: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물건을 만들 때부터 좀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분리배출된 그 쓰레기들이 또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기술들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에서의 이 노력들이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재활용률이 좀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그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 문제지만 자원 안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0: 그렇죠.
1: 재활용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0: 자원들을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 자원 공급망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중동 전쟁 같은 그 돌발 리스크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자꾸 커지고 있어서 해외에서의 자원 조달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자원을 해외에 의존한다? 이건 진짜 우리가 밤잠을 설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의 자금률을 높여야 돼요. 그럼 자원의 자금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쓰레기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예, 쓰레기에서 최대한 자원을 뽑아내어서 써야죠.
1: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모든 게 사실 불안정, 그러니까 뭐 글로벌이라고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디가 딱 끊겨버리면 뭐 자체적으로 뭐 해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왜 이 한숨을 쓰냐면 쓰레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뒤돌아보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만큼 이렇게 분리배출 잘 되는 나라도 없다. 내가 미국 가 보니까 그냥 검은 봉지에 그냥 싹 다 집어넣고 싹 다 버리더라라고 하면서 뭐 어느 부분에 좀 자존감을 좀 높여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자기 독일에서 지내면서 독일은 병을마다 색깔별로 이제 또 분리 배출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막상 또 얘기 나누면 또 이제 아까는 그 박사님한테 또 질문하는 게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 나도 분리수거 잘하고 싶은 이런 약간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귀찮아하는 것도 또 사실이어서
0: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그 분리 배출을 매우 잘하는 나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그렇죠.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게 몸에 배인 습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야 된다라는
1: 인식이
0: 이거는 인식은 다 갖춰져 있고 적어도 최소한의 실천들은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분리배출에 잘 동참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리배출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 수준, 실천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것들이 매우 많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이고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성과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자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1: 아~
0: 사람들이 이게 자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각자의 문제로 봐야
0: 쓰레기는
1: 된다.
0: 쓰레기가 배출된 지역의 문제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낫잖아. 막 이게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 그 정도 괜찮아 하고 안심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여기 머무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리배출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고 있고 재활용률의 성과도 좋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지만
0: 그걸로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하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
1: 우리의 문제죠.
0: 쓰레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산 사태를 피하려면 어차피 그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떠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1: 사실 요 생각이 사람들이 왜냐면 쓰레기 얘기 나오면 지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문제지 다른 나라고 뭐 그냥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 정말 정답인데.
0: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쓰레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못하면 사실은
1: 영향을
0: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는 지역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우리 문제는
1: 우리 문제인데
0: 해결해야 되는 거죠.
1: 이게 사실 저번에도 기후 그 관련된 분하고 얘기했는데

0: 그건 다 지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쓰레기도 이제 사람 생각에는 같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1: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한계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다 하고 있다.
1: 그렇죠. 물론 시민들이 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노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선택지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시민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자기 용기를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는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한계가 있죠. 이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가방에 그릇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로 하여금 텀블러를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장, 매장에서 다의 용기와 다의용 컵으로 서비스를 해주도록, 그리고 일회용기 배달이 아니라 다의용기로 배달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야,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이런 실천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분리배출한 것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럼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의 분리배출이 유의미한 성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분리배출 품목도 지금보다 더 늘려줘야 돼요.
0: 아, 더.
1: 뭐 이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늘리는 얘기냐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지금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커피 찌꺼기 같은 거, 특히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라든지 다음에 일회용 기저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는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0: 그러니까
1: 신규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도 계속 발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면 지금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쓰레기는 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가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지 말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것들도 한 번 더 뜯자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자라고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손으로 막 뜯자는 거냐. 손으로 막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를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기계적 선별 과정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기계가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뭐 그 안에 있는 비닐 같은 것들을 그 자동으로 선별해내는 공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소각장에 집어넣기 전에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내자.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배출이라는 하나의 거물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2중, 3중의 거물망들을 촘촘하게 설치를 해서 최대한 재활용품들이 계속 걸러지게끔 이렇게 해야 좀 재활용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만 지어 짠다고 해서 재활용률이
0: 단순하게
1: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0: 그 분리분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산업계도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고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배달 음식이 너무 다양했긴 했지만 옛날에 배달 음식은 중국집 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국집 나왔을 때 다의 용기로 처음에는 이제 가져갔다가 다시 또 반납해서 가져가기도 했고 그래서 뭐 깨끗하게 뭐 해서 우리 내보내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일회용품으로 바뀌면서 또 바뀌기도 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배달 음식이 붐이 확 일면서 일회용기도 많이 늘었기도 했고
1: 배달 앱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킬 수가 있게 되고

0: 있고 네. 그리고 이 배달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음식만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라이드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잖아요. 예전에 이제 중국집은 배달원을 직접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건당 이용료만 주면 네네네네. 그 음식점에서도 배달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집이 아니라 뭐 분식집까지 심지어 카페까지도
1: 그렇죠.
0: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라이더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달이 폭발적으로 그렇죠.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일회용 컵보다는 실제 일회용 배달 용기가 네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쓰레기 발생량으로 따지면 거의 한 네다섯 배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지금 배달 용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는 다의 용기로 배달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1: 아.
0: 그 배달 앱을 보면 아. 다이용기로 배달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배달 앱에서 다이용기 배달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스크롤을 제일 내려야 제일 밑에가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배달 앱도 사실은 좀 얄밉죠. 그
1: 넣긴 넣었으니까.
0: 다이용기로 배달 시키는 것을 배달 앱에 그 최상단에 고정시켜놔야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라고 하면서
1: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은 있으니까 예.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아 그걸 좀 시키려고 좀 노력이라도 하는데 애당초에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다용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다용기 배달 시켜서 음식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거나 세척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방에 담아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배달 용기를 세척하는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회용기 배달 시키는 것보다 쓰레기 처리도 그러니까요. 훨씬 더 깔끔하고요. 그리고 그 탄소 포인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이용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당 1,000원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또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인데.
1: 사실 저는 솔직히 배달을 안 시켜서 잘 모르던 건데 대부분 누가 시켰다고 보면 다 일회용기니까 일회용기만인 줄 알았더니 다회용기도 있군요.
0: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군요. 이용을 못해서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어쨌든 뭐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1: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혼자 밥 해 먹기도 쉽지 않지만 배달을 시켜서 먹지만 또 문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그냥 놔둬도 가져가서 해결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득인데?
0: 그렇죠. 특히 가정 말고 또 밖에서 배달 시켜 그렇죠. 먹을 때도 그때는 진짜 그 음식물 쓰레기 처치 곤란이거든요.
1: 그럼 어떻게 어디에 버릴 수도 없고 네네. 딴 데도 없고
0: 그래서 저는 좀 이 다이용기 배달 문화가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고 좀 저는 좀 배달 앱이 이 서비스를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감추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그거 좀 궁금하긴 하긴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하요비가 부릅니다. 사막을 나는 나비.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인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소열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처음 든 거는 다의 용기로도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신박한. 그래서 도리어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배달 앱에다가 더 그거를 좀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확실히 들긴 합니다.
0: 이건 아니 정부에서 네. 그 다의 용기 배달 서비스를 홍보를 하도록 배달 그렇죠. 앱에 의무를 줘야 돼요.
1: 아, 의무. 역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역시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어? 경제가 붙어 있다는 거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이번에 나오면서 나프타 얘기 나오면서 그 뭐죠? 비닐 이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또 파생되는 것도 플라스틱 또 문제이긴 합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가 조금 옛날부터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0: 그러니까 일단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너무 편리하니까 그렇죠. 그 기업들이 자꾸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도 소주 하면 무조건 소주병이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페트병 소주도 그렇죠.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페트병 소주가 점점점,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그 편의점 가보면

0: 아마 병소주보다는 페트 병소주 매출 비 아, 매출액이 그렇죠.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1: 아마 그 병으로 술 그 소주 드신 분은 음식점 빼고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맥주도 마찬가지고 소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 플라스틱 쓰는 게 너무 편리하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자꾸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달 용기 같은 신규 문화도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그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2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더 증가하고 있다.
1: 그래도 뭐 누구 혹자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옛날보다 나지지 않았냐. 옛날에는 플라스틱에다 막 색깔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홍보했는데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얀색 투명에다가 네, 뭐 이제 그 비닐 씌워가지고 그래도 해서 재활용이 그래도 높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0: 아니 그건 음료 페트병이 한정된 얘기죠.
1: 아, 그 음료 페트병만
0: 네 음료 페트병이 한정된 얘기고 전체 쓰레기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되는 용도는 훨씬 더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부 부분적 개선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개수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1: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막상 플라스틱 제품 내가 뭘 쓸까라고 하면 음료수 관련된 빼고는 제가 뭐 집에서 막 요리를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다 보니 그냥 뭐 생각해보니까 쌈장 아니면 고추장, 된장도 그 색깔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이고, 아, 그러면 그거는 그런 것들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근데 그 나라마다 지금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활용됩니까? 아니면 한국이 또 유난히.
0: 아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톤 정도를 썼는데, 지금은 거의 한 5억 톤 조금 못 미치죠?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2060년 정도 되면 한 12억 톤 정도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비량의 그 곡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1: 계속 이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워낙 많이 쓰고 있어서
1: 별로 티가 안 나.
0: 아니 이제 더 확산되는 속도가 오히려 좀 느린 거고.
1: 느린 거. 그러니까 애덩치 많이 쓰기 때문에.
0: 예. 그러니까 이미 쓸 만큼 쓰고 있다. 근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이 그동안 그 소득 수준이 낮아서 플라스틱 소비가 적었던 곳에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그쪽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소비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높은 소득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비량의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사실 그 음료수 관련된 교통은 대부분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새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 음식을 그냥 조금 안 먹으려는 사람들은 그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또 건강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이 멈칫멈칫하긴 하긴 하는데 좀 그래도 뭐 효과적인 건 없나 봐요.
0: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플라스틱과 접촉하는 식품의 소비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기 캠페인을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이 그냥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그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리는
1: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텀블러를 그냥 약간 환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좀 더 그 플라스틱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걸로.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는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0: 것이 밝혀지거든요. 지금 우리 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딜까요?
1: 어딜까요?
0: 뇌예요, 뇌.
1: 아, 뇌.
0: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보다 뇌가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빨리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간에 쌓여 있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뇌의 미세 플라스틱의 밀도가 뭐 몇십 배 높다.
1: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요새 이렇게 딱딱하군요. 유연하죠.
0: 좀 끔찍한 게 그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뇌와 그렇지 않은 분의 뇌를 비교를 해보면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뇌가 미세 플라스틱이 3배에서 5배 높게 나오거든요.
2: 요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0: 아니, 그 과학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난 건 아니에요.
1: 아니, 저희끼리 그냥 그걸 밀로 나가죠. 그러면 경각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 사실 그 지난 6월 5일이 그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좀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워낙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그 플라스틱 오염을 끝장내자라고 하는 협약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UN 차원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워낙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요. 특히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경기를 일으킬까요? 산유국들이에요.
2: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1: 자기들이
0: 석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국제 협약에 대해서 이 산유국들이 매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진척이 계속 그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인데 근데 지역 차원에서는 또 뭐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매우 강한 규제 조치를 하고 있죠. 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포장재거든요.
1: 네네네. 그러니까
0: 페트병이라든지 과자봉지, 라면봉지.
1: 네네네.
0: 이런 포장 용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이 한 30%에서 40%가 그러니까 이 일회용 포장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장재 쪽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8월부터 EU에서는 그 기존과는 엄청나게 규제가 강화된 그 플라스틱 그 규제 법안이 시행이 돼요.
1: 네네네.
0: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는 그런 조치들이 예,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노력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는 내고
1: 인식 정도.
0: 내고 아니 인식과 뭐 근데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는 강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악화되는 속도에 비교해서 정부의
1: 느리다.
0: 조치는 너무 좀 미지근한 거 아니냐.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더 강한 조치들을
1: 뭐
0: 예를 들어서 거 아니냐.
1: 뭐 작년이니까 재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일회용 그 뭐지 플라스틱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했는데 결국 뭐 그 조치가 유야무야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이제 일단 정부가 규제를 좀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정부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경기장,
1: 네.
0: 야구장 이런데 일회용품 엄청나게 써요.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1: 사실상 거기는 전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회용이 장점이 아니라 거기서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버리고 가잖아요.
0: 근데 쓰레기 관리가 엉망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말은 버리고 가면 다회용기를 써도 도력 가능할 건. 딴 데는 야 네가 그걸 들고 가서 어디서 볼지 모르니까 다시 회수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거기는 그 지역 그 거기서 먹고 거기서 그냥 다 버리고 가니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0: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동선이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
2: 네네.
0: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통으로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2: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다이용기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2: 네네네.
0: 그래서 경기장,

0: 다음에 장례식장. 다음에 놀이공원. 네. 뭐 이런 곳. 다음에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1: 그렇죠. 거기서 사서 먹고 거기다 버리고 가니까
0: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자꾸 텀블러 들라 이런 캠페인 펼칠 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곳은 아예 금지를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제가 또 했으면 좋겠다는 건 열차예요.
1: 아, 가능성 있죠.
0: 네. 왜냐하면 역에서 다회용기로 그 테이크아웃해서 열차에서 마시고 내리는 역에서 반납하면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열차야말로 또 굳이 일회용 컵을 안 써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그
1: 장소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0: 축제 같은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마라톤만 하더라도 일회용 컵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그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 일회용 컵 쓰는 것을 당연시하는 곳들 중에서 네.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그렇죠. 다회용기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일회용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좀 리필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제라든지 이런 샴푸 네, 네, 네, 이쪽에 네. 리필 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네, 발달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리필 산업이 되게 쪼그라들고 형식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필 제품이 더 비싸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일본은 리필 제품이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비용 지불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네네네. 비싸질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재사용 리필로 바꾸면 사실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탈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민생 대책이 되는 거 아니냐.
1: 이게 또 크게 보면 그렇게.
0: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넓게 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뭐 서민을 살리는 또 다른 경제적인 논리로.
0: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들이 그냥 비싸고 불편하고 뭐 이런 자꾸 부정적인 면들만 자꾸 부각이 되는 것인데 이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소비 비용을 줄이고 네네.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네네. 이런 조화로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 PD님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물을 떠주시면 종이컵에 떠주시거든요. 오늘은 유리컵에 떠주시다가 웬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치를 보는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익숙한 거에서 아예 불편하지만 그래 내가 이 마음 먹기에 나름이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넓게 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친환경 실천 운동이라고 해서 뭐 텀블러, 그다음 분리 배출, 에코백 사용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박사님, 쓰레기 박사님으로서 시민들에게 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0: 일단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서로가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너무 나댄다.
1: 아.
0: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핀잔을 주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주변에 그런 친환경 실천을 권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 개개인에게 모든 실천의 부담을 지우는

0: 하는 것은 그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 모두가 좀 더 편하게 제로 웨이스트 소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은 좀 어떤 시스템과 인프라를 깔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내려면 이제 규제 강화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역으로 그러면은 이런 규제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이 또 정부에 적극적으로 또 요구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만 잘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사람들이 편한 것만 찾는다라는 말이 뭐 맞긴 하긴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익숙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새는 지금 이제 커피 전문점 가면 내가 돈 지불하고 번호 부르면 내가 찾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 15년, 20년 전에는 내가 커피숍도 앉아 있으면 와서 주문 받고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지금 좀 이것도 꽤 됐는데 한 3, 4년 전에 어느 매장이 열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똑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주문하려고 하니까 앉아 계시면 주문 받으러 올 거고 커피도 갖다 줍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갖다 먹는 게 익숙해졌어. 그랬더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그 앞에 서성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이제 커피숍이 그 제도를 바꿔서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편한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익숙해진 거, 그러니까 불편한데 익숙해지니 그것이 불편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인식전환이 조금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사회적인 시스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앞으로 바람과 꿈이 있다고 하신다면
0: 백수 아니 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자동으로 그렇죠.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백수가 되는 날이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죠.
1: 아, 쓰레기가 없어지는 날. 네. 사실 이게 제가 어디 가서 했던 얘기가 뭐 병 관련된 곳에서 아니 여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병원이 없어지는 거? 그 아픈 사람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당연한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인지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한 건가? 편안한 것이 진짜 편안한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뭘 잊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우리가 뭐 이런 말 표현 되게 많이 현명한 소비라는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말 표현 중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0: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로 웨이스트 소비 운동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루 뒤에 구매하는 거.
1: 아. 그러니까 잠깐 내가 멈춰서
0: 이 물건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냐라는 것을 하루 동안의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 웰라이프.com JP 로우 국제 공정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노동당이 추진 중인 상품 서비스 세 GST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제 전문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예고했던 대규모 이란 공습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본 대회 개막을 꼭 1년 앞둔 3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숨 캠페인 글로벌 나무 심기 운동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해칙 찬미 받으소서 정신을 바탕으로 각국 순례자들이 자국에서 나무를 심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는 국제 생태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조직위는 국제 카톨릭 연대기구 찬미 받으소서 운동 라오데토 시 무브먼트와 협력해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회 이후에도 이어질 생태적 유산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8일에서 9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2026년 카톨릭 문화 박람회를 진행하며 이달 중순 주교제 명동 대성당 갤러리 1898 광장의 체험형 세계 청년대회 WYD 상설 홍보관 왔어 갈게 이미 시작된 순례도 개관합니다. 조직위는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와 9월 14일에서 17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 호텔에서 제2차 국제준비회의도 엽니다. 세계 각국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 담당자 250여 명을 초청해 대회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공영방송 RNJ가 입수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이민부의 대규모 예산 초과와 관련해 담당 장관이 상당 기간 해당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이민부와 사업혁신고용부 MBIE 관계자들이 정보기술 IT 프로젝트의 비용 증가와 사업 진행 상황을 장관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해계 처리를 통해 사업 비용이 내각 승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제공된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으며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IT 시스템 사업은 수년간 진행됐지만 반복적인 지연과 비용 증가 끝에 약 3,120만 뉴질랜드 달러가 손실 처리됐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청렴성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장관은 이번 사안이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 노동부 정부 시절에도 장관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노동당이 추진 중인 상품 서비스세 GST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제 전문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는 일부 거래에 대한 GST 적용 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업들의 세금 신고와 해계 처리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조세 회피나 해석상의 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세제 개편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와 함께 GST 제도의 단순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유치

0: 뉴질랜드 GST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단순하고 예외가 적은 세금 체계로 평가받은 만큼 일부 업종이나 거래에만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제도와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주택 재고는 9.1% 늘어난 반면 인구는 5.5% 증가에 그쳤지만 과일, 가밀 거주와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소폭 악화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앨런 존슨은 문제는 주택수가 아니라 적절한 주택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이며 개발업자들이 민간 분양 위주로 공급해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서 2023년 공급된 신규 주택의 약 18%가 비어 있으며 일부는 세컨드 하우스나 투자용 주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말버러와 웨스트 코스트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보다 주택 증가가 훨씬 빨랐지만 기즈번, 타라나키, 사우스랜드 등에서는 임대료가 크게 올랐고 공공주택 대기 수요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존슨은 오클랜드를 떠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해결책으로 사회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은 연간 약 1,500에서 1,600채 공급되는 반면 신청은 분기마다 5,500에서 6,000건에 대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보조금은 늘었지만 수혜자 1인당 실질 지원액은 최근 5년간 감소했으며 전국 주택 자산의 약 90%를 소득 상위 40%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주요 정당 정치인들이 엔지니어링 뉴질랜드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인프라 투자 중단과 재개를 끝내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데 폭넓게 공감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뉴질랜드의 리처드 템블러 CEO는 이러한 정책 변화로 국가 생산성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인프라 위원회 권고를 따르고 재생 유지 보수에 70에서 80%를 투자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의 키어럼 맥게널티는 인프라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하며 최근 혼잡 통행료 법안처럼 초당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셔인 존슨은 신규 사업보다 유지 보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액당의 사이먼 코트는 공공사업에 과도한 비용을 비판하며 완벽한 다리보다 기본적인 다리라는 짓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녹색당의 줄리앤 젠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이 인프라 자금을 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은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과장됐다고 반박하며 홍수 피해 지역도 단순한 배수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피지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긴장 강개와 뉴질랜드의 새로운 방위 협력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17개 태평양 국가 외부 외무장관들과의 회의를 갖고 다음 달 팔라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준비합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지난달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모잇 탄두를 정착한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시범 발사한 이후 열리는 것으로 뉴질랜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규탄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편 PIF 사무국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 피지와 함께 해양 평화 동맹 가입을 검토 중이며 공동 안보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위 협력도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후변화, 연료 위기, 지역 회복력 강화,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역외 강대국의 역할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타고대 로버트 페트만 교수는 중국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성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미국도 태평양에서 미사일 시험을 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만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태평양 국가들에게 미중 경쟁에서 한쪽 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형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대부분의 조항이 일주일 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 체포 권한 확대로 일반 시민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형법상 범죄에 개입해 체포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체 구속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경비원과 소매업 종사자들이 절도범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 소매 범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폴 골드 스미스 법무장관은 소매업 종사자들이 폭행과 학대를 겪고 있으며 소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수십억 달러로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응급 구조 대원과 교정 시설 일선 직원 폭행에 대한 새로운 범죄 규정 그리고 이른바 비겁함 주먹질을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 관련 법률도 강화해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 소매업 협회는 시민 체포 권한이 확대되면 범죄자들이 칼이나 총기, 마체테 등 더 위험한 무기를 휴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소매업체들이 새로운 법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정부가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새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기술의 개발 활용은 인권과 와이탕이 조약 테티리티에 기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마오리 데이터 주권을 AI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마오리 공동체가 자신들의 데이터와 문화, 언어, 전통 지식이 어떻게 수집, 사용, 관리되는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인 지원, 마오리어와 도착, 지식 보존 등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디지털 소외 투명성 부족, 일자리 감소, 마오리 데이터 오용 등 다양한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기존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일부 공동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AI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AI를

활용해 복지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떤 데이터와 기준을 사용하는지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과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질랜드가 해외에서 개발된 AI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국내에서의 사용 방식과 관리 체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마오리 부족,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접수해 했으며 경고 사항을 검토한 뒤 의회에 공식 대응 방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예고했던 대규모 이란 공습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2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란과의 대화가 월요일 오후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그리고 이란이 모두 그에게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차라리 거래를 하고 싶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일 밤 공습 취소를 발표하면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군사적 공포와 무력 그리고 강력한 힘을 동원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우리에게 공격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협상의 기본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열사병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9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9,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가 989명, 오사카부가 842명, 아이치현이 601명 등입니다. 지난달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현에서는 30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직전주의 1.4배로 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 중 사망자는 7명이며 입원이 필요한 중증은 3,588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도쿄도 감찰 의무원에 따르면 전날 도쿄 23구 내에서는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4일 현지 시간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란이 수개월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이란 당국에서 나란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포함한 외교 해법에 진전이 있다고 시사하며 청신호를 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수일간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오만을 중심으로 한 중동국 중재로 양국은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 해협 재개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앞서